0: 어이 미대. 이거 어떻게 해도 만든다 뭐 지금 지나야 되나?
1: 어디 줄 어디 줄? 무슨? 어디 줄? 김해만 벌리기 뒤에 맞는다.
2: 김해 보는 거 같잖아. 이티 버치 하루는 뭐라 커버 뛰는 거요? 아 기억나니 어디서 커버 뛰는지?
1: 빨리 가야 더 빨리 안 되니?
0: 예, 이틀째 기억나다.